호킹아 뭐하라 기타쿠 다물이 기타가 가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지 후이마지 카후이 기티 동어 데라 파파레지